갔다 온바 구가지 가득이 이랭가 튼드리기 사실다고 마스에라 무차도 무차도자바 나오베 야 무차도 보에 무차도베리 여간에 굳이 뭐 어쩌자고 언니나 마스 봐 고노 공파레고 공파레고 무차도가 배고리 반데 사바드 도밍 마스 홍고리 뜨가라 무furu 무차도 마스 바리 디지 바레아 옴반지무 야 리오나르도 Munyazi 20 karateri basa lambari sidakwa sinyao nyaponi bamafemba bogera banyago bakusema duwena kulewe bamafemba bogera kuita andisiba sihongo kaya daura ingomba nzimu yale nardu nyaposaiteta sound asa Tapi aku kalau pas songgar mau aduh songgar mau aduh, hei po, kandri itu dua aku babu, itu dua jeringo, 11:33.